0: 가서 다 안에 배내 아주 소유 애는 우르스 쿵비다 대전인데 일이 나라려야 다 대배 다 지금 남거리 상원로기 실은이 모두 된적이 와래 측에 뒤 뒤로 전부 전부면 다 연어 마다시 다 장면 된대야 차되기 와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went also,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다 되네 안 되디 링시 나나마소원이지체 아니 좀 된데 괜히 가시고 그게 다 자꾸 보는 게 아니 시진 숨체 That day kabliya in chita tao sanje jum dende jung guse yende kun dengi that kibu tamba kora raya and chu kun jolo dene that chung deva shuji pardo chibala dene da any gobandi utang on the java then they induzane golam with the chedi sanje jungi chet chadigare so the name induzane any chisom together devo sound day chugi 두텔이야 그게 다 가수를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즉시부 채워야 돼 샤용이 늦잖아 좀 된데 니기 근데 어찌 시신 너절로 속고 숨에 거둘이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찍고 나야라고 근데 다 이해하래 지금 다 준비 긴등 소하기 지금 남자야 쟁니 니가는 지금 쉬어서로 다 가다 있는 좀 된데 니기 아니 치디 야 찍고 나야라고 근데 여기 다 취해지 채워 강사능력이 지금 체외계에서 멤버를 취지 자화치 도스는 게 아니에요. 주장 가당을 안서 땜배 진주고 드셔서 이네 체외 그 도리야. 거리다 시간에 지금 체하로 연구열대 이네 이 강사들 자체 못지게 아마래. 나다디 강체주 체디 다 자체 못지체. 근데 이 메인도 자네 체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을 틀리 차제. 아 근데 틀리야. 커스하래 제리 다이니 아니 그 미다과 드시야 참배시네 까마르르 마음에도 주머스버 주고도 민원도 저도 드시시노 더 다세하기 미다과 미다과 땜배 추수자베디 너의 두시디 마다 땜제 아니 또 세그 답이하기 나 차례요래 전에 어디 최고야디 철리야 철신네 강한 체주 철들이야 그실체야 니네 쳐봐보는니 이니양 거리배 치간 레베이나 양 아재지함 되기 고 쩐여래 지든 세계 남도 지하기 고 냥가여래 자 전에 이 뭐 인도산에 난덴도 이니 고 되게 가서 그래 이년부 찌고야로 되는 송샤
1: So just as we Just as we read in the section of the sutra that relates to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Heart Sutra, and this text, this Heart Sutra,

0: 지 메다보다 다음에 벌써 보지 지 챙이다. 아니 라는 게 아니 가시 우리 변 소수로만 써고 된 데가 라는 게 챙이시네. 타니에도 아니 에 지 챙이다 라는 게 챙이시네. 요래디 이네 에 그게 당시 잖아. 아니 대대비 챙이 매봐. 그다 다가는 신기 에 뉴지기 최 왜 두진지 깨네. 용기 요래디 이네 당시 잖아. 내로고 간도 맞게봐. 다가는 신기 미팅 비전 차인 좀 가야 여러디 이네 가서 그게 내로운가도 땅 가보면 해봤어. 너나 어디 드리시죠? 이네 방제 처음에 벌써다 이제 무슨 시작했기도 다 제니 어 자주로 나서 오는 시리 자주 취재돼 한계 된지 내가 좀 가보면 해봐 깨면 해봐 차보면 해봐 땅 해봐 오하면 해봐 좀 해봐 다들 팀이 된식 민 제니 땡중 트레베 타 계속 와다 디 트레베 시즌에 배지다 예배지를 해야 돼 예배지 땡중 강라 단 뉴직 땡중 뉴직 땡중 강라 가서게 예대버티 진전 가서게부티 땡중 대 시수 주버를 베슬라바이나 아니 따치아이 무요하래 땡중 대 시수 주위에 짜요나 아니 시수 주 매바래 땡중 그 시수 주에 가서 매발. 자, 근데 이 메인 주자네. 근데 그거 가서 우리 그게 전에 아니 자유 주자네. 대리 장어 달라 니주 매다 버시. 나 뒤 가르니 거슬라나 가서 게 다 자정시. 그 니기 메인 주자네. 나 간다 아니 땡중 강은 가서 게 예버대 아니 가서 그게 사범매의 파괴 예식이 유지런신으로 떼네 이는 가서 제디 요마리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는 시리즈야
1: So we read here that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ar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so defining characteristics here refer to bo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and als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mposite phenomen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impermanence no self and so on which ar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ings and events and then they will be individual defining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entities such as form and so on these characteristics do exist on the relative level and on the basis of that we define things and even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s of the things and events because and this folks because if we were to search for say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s of things and events if we were to search for their essence then they will be revealed to be unfindable similarly we read that they are not born they do not cease they are not defiled and so on so this reference to things and events being unborn does not suggest that they do not come into being they have no origination and so on but rather what is being pointed out is that such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ies of coming into being and ceasing to exist and so on these are characteristics of things however these are not they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 defining ultimate natures of things and events because if one were to search for these characteristics such as origination cessation and so on through the Arya's transcendent wisdom which realizes the emptiness directly from that perspective origination and cessation is not found what is found is the mere absence of origination cessation and so on so therefore these characteristics such as origination cessation and so on do not reside in the things do not inhere in the things in an ultimate sense on the ultimate level and so this resonates what we find

0: 다데 다와다 태발라 소베 오래 당연 디스팅이 되세요. 전 남중간 안에 디시에도 남중이 통주 중도와 제 태밍 태과 다 되네니 태진 태과 되네니 상하 태과스다니 되네 태과 숨은 사람들이 샤수지 용되기도 와 제네니 디스무디 데미스를 시대하지 데이다 너디 아래 가다 년도기 태과스네 다 좀된대기 지금 토마 딘시 총고 관이 다 영자가마 송대하게 되는 숨 송대야 되디 그도네 다 가다지 다 빠링 숨디 저기 아래 가다 태명이 숨도 패스 저기 아래 디디 산제의 최기 중심으로 드시잖아 빼는 담바시다 창조 소준데 아니 댄디나 중이도 드르테디 산제의 최기 중심으로 드신 거래 다디 강라 신에다 아니 시진이 숨 드즈크도네 송샤베 아니 어디 제 바로도 신부 조감 줄로 써본 와 드즈테디 아니 디가네 내배경 너대야지 대신도 상하도 이제 태고 쓰잖아 딘데기 태고 시중 안다 가서 우리 받아 지산한다 발리네 송샤베 안다다 탱맹도 슈네민도 다들은 되는 탱맹이 도디디기네 송셰베 주저디디 다라 규파르도 침베 테베가네 송셰베 친루디디네 베껴 디시르샤베 다라 아니 상하도지 테베 아니 뚱유도베 송노 하르샤베 아니 하이는 저디 디강제 네 베껴니 드라야시 차데 야레 마도 테보숨 센 타니시체 엔 디르 소소소리스 아니 어리카셰기 아니 고조 탱면버리스 아로 나도 퇴심으로서 하러 나도 상하고를 사람들 시에체 아니 상하고 인생은 상하고 캐치는 누구를 뛰어먹는 소로 제주세배 때는 누구를 뛰어먹는 소로인데 가시가시 염사오지는 영원되기도 와 아니 저 태디 멍다 땡기요래 마신배다 간다지리 견해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늦잖아요 아다오 상하도 아주 태보세야 돼 퇴심이 쿵지인 말이에요 다다지단 태보시 중이 다 태면리야 년도기 태보다 랑산지기 태보 니체에 태보 숨세는 숨대야 다지 흉란의 숨쉬아래 그러나 터도 태보 숨요아래 요마래서야 하고 다지 내시는 뭔가 요한되기도 와 다지 내인데 태보 숨을 타니는데 지단이 주다 흉리 시야주 제외이나 니아랑 창승 말해 니아랑이 창승이 수용되기도 와 태보 치중이 있으려면 다고 니아랑이 직도 죄송아 가다상아 도지 되고서 퇴진이 나는 차례야. 다 퇴진은 낭색이 있는 게 바로 지금 되고서 도지 되고서 대다수가 신인 되버리.
1: So in this regard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of vehicles and so on,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is that because of the language of the different vehicles, the lesser vehicle, the greater vehicle, and within lesser vehicle, the disciple and self-realized ones and so on.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on part of some individuals to really understand these different vehicles to be somehow unrelated and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which is a totally wrong way of understanding the Buddhist teachings. Because if you look at the teachings of all the vehicles, in fact, you will understand that all the key teachings of the Pali tradition, the Pali scriptures, which are all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ouncils that took place following the death of the Buddha, which are enshrined in the Pali scriptures. And the main subject matter of these scriptures are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n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the teachings on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ll of these teachings really are represent the basic structure and the framework of the Buddhist path to enlightenment. And it is only on the basis of such foundation one can then speak about the relevance and the validity of those other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Mahayana, the great vehicle scriptures, such as the teaching on emptiness, the six perfections or the 10 perfections and so on. So it is on the foundation of

0: where within a single instance of the clear light state of mind, both the factor for the attainment of Buddha's rupakaya, the form body, and the factors for the attainment of Buddha's dharmakaya, the reality body, both of them are present within a single instance of the experience of clear light. So this is the ultimate meaning of the indivisibility of method and wisdom. However, even on the lower classes of Tantra, such as Kriya Tantra, the action Tantra, the deity yoga meditation really conveys this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nd aspect, be it on the level of imagination, because it's really at the level of visualization, but still within a single visualization, both the aspect of the path are present.
1: Oh yeah. That the driven on the that the other digital to the other shiagi turn tumble kinga meva le kuzu do lai suju kuru komshin suatella shirbana and the zashir so on the kana don't want you to tell them your own use kana don't even want to tell them your own use so on the shingi. Rangshi tangpa yinza, chaji tabare. Rangshi tangpa yindu, nawa naso su shayaji yabare. Tindu yindu, da, tuan tangpa gyakameba yinba yindu, guzudu lai, eni, su shaya yodaba jigi, kuyaji yaduwa. Yine, tagi shubana jishina, anta di, rangshi tangpa yinba samji mechogo, rangshi tangpa yinba shiba tawane, tindu nabi shiba lo di, eni, lagul gomsa dadi, din driven ala din sung sha dir den su ji tuan ni is tuan tan ba che tam je gen ga me ba ta zhe wu me xi su nian ba sha de da nian ba sha su zhen la de gan le gong guo ba nian ba sha de te ngang le gu zu du hai su chan de bei je ji zhen xin yu su ta gu ru gong xin chen ne wa da gan da ni ma ran zu da 这个当地人的银子呢，咱们这个蒙古人的，朝鲜人的蒙古人的，伊呢这个发出的这银子上面，外界的发出的这山呢，也不是你没说过。唐国外界用说的，西的，因为了他们这些蓬布山呢，填了电的大概等于这熬那边外界这个人嘛多，他是这。 他们为什么就这个碰过了电的大学为我的把告诉我这个老年人的老师学过吃了大学的时候这早年的妈妈的英文的下面没有了他们在那边下的这英文的下面三大学的时候呢绿军路都什么退运的那个阿斯亚的这个退运的 이물을 시작해 대비 풍금 지시 대라 떼네 딱배 아직 놀이야 샤이무도가. 그래서 니네인데 이물을 야 시작해 대비 풍금 지시 싸바지다 이물을 시작해 대비 시도가 다 니네라 그 떼로 걸어 고도가 나한테 떼세 떼로 다 들어봐. 그래서 나한테 다음에 풍금 지시 시대야디 뭐보라 다과도 차요 말이디 이네 명물이야 다 다과를 떠이라. 니 근데서 다과를 쓰려나? 니네라 마다고 풍금지지 되게 안 돼. 년리지 풍부 되게 돈 쉬우면 안 돼. 사제 년리지 풍부 내년지 샹왕자 시대 때 빼대 파 런신 동발 파 가수래다. 뒤 땡리야 동리 관내 동리 관배 아니 명월이야 가서 명월 정도 마세베 아니 나올래 마다고 풍금지지 파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냉오로 정신 동배 가속으로 그게 동거로 즉 차이야 여발에 디지털로 낭물래 풍급지지 말하고 풍급지지 봐 뒤에 근데게 나 동산 샤시도가 다 뒤앙네 동니 예배 로 뒤니 다도 되겠어요 터시 겨와 까네 근데도 타제 우미 시수 냥바로 샤데 대앙래 시두 뒤니 예배 로 뒤니 주시

가족이 그게 지친한 게 풍금지지 쉬운지 탐지할로 아니 레롱왕 그 용대야 땅 안에서 마다베 풍금지지 쉬어지리 레롱왕 그 레롱 그봐 레롱왕 그 용대야 레롱 용야 되지디 人心结局 떡배 용대야 人心结局 떡배디 낭지 토송 그 용대야 다들 낭지 토송의 人心结局롱 人心结局 대인이 가족으로 그게 남도 숭징기 아니 숭징기 남도기 숭징기 룽기에네 다 노세네 아니 가족으로 그게 레사제 아니 누주 코코데야 또 누주 코안주데야 또 숭기하러 와 자 다 팀벌 로도스잖아 다 지금 숙풍으로 써봐 디디 나와 디디 파 라바 디디 파르 메르메르 베바 가네 사초 춤메 메룽 룽 남시 남시 난가 난가 똥바 당보 똥바 니버 똥바 수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다 중얼 하던게 추우살래 팀버 룽중 안되다니 쉬어 팀버 룽중디 야팀 다마 왜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터베 이시 체베 이시 에는 나의 이시 되네니 가서 우리 그게 롱메 추사 마용돼야지 서준메 롱 난가 서준메 롱 남신 난가신 야팀림 난가 남신 롱메 추사신 기림 내용도 와 자 이제 이 말이 되잖아 든든데비 다 가서 우리 그게 낭주 토숨 강래 찰 강도 높사디 용매의 시체 봐라 다 용매회세 어다 지지자네 콘대 탐지 그 집업으로부터 육매회사 내용도 와 자장가 대탐지로 육매회사 그 쌀람 대장당 샤대로지 자 이제 이 뭐 인도다 가서 안 되디 어다디 딘데 인도 딘데 대비다 육매회사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훨씬 커도리야 변화 그래서 정신양대사 아주 소원은 신기 다 육매 시바디 육매 외세디 폐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해 봐 대만에 나버렸다고 지면 레몬이와 지면 그래 내가부터 열어야 돼 이내 외세 코랑도 지면 레몬이와 얘는 타고 예상해 봐 자 이제 이르자네 레우스 레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구성 토수송 가서 제다 가다지게 상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가블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지게 뒤에 든든데 예상 개베 정시 대절바 근데 이제 콘다스들로 냐바지 레용도 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는다 마다 뭐 코에쳐 있는다 다 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람한테 또 삼위 풍급지식 쉐집에 있는데 대 탐절로 육매회사에 그 열반 야직 자상가 유지회사에 그거는 봐서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수체윤두 그다음 신앙 그 최대 탐절로 시 육매회사 탐해베 시에바 육매회사 리버 상대 예상계바 대인 남들 시작되고 시작하지 근데 능시 그 최대 탐절로 예상계바 정신이 뭐지 다 뒤주인 거래 Kusung tu di jingur ji rengxin yena yinba dao na gomba deis. Tengang gyule, doji punggu yana ni zowai sangye ngaro cha. Giji kamna mangbu kun chengju senpe jingur ni, sishu jenda mama ki melun kwa kar jama de namka yingi wongju ma sishum yena nabar ta. Jin jung di, kowa da nyangalyan debe shwe tamche yena ma ge la. Siti zane, ta ku chungmo ni wada shegi yo mare. 간다이니 데 탐자로 외세게 잉레 샤데바 외세 딩은에 샤요나 천루메데바 자 데 그브레니 외세달라 드마체 송데아게 루브르도 두다 겐지 사도 계신스 아니 가르야 드네메데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매바 따도 내댕이지 이번 이르선에 외세 드마체스 자 딘데 인드 코와다 냥엘렌 대비 최탐제 예네 마게라 차와 제네비 규모 떼어라 셔보 예는 줄로 소베 정신 예네 임베 치르스 예상 개베 정신

0: to the contemplation. And her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on a very deep level,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This meditation on or contemplation on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needs to be understood on the fundamental level, where just as oneself wishes to achieve happiness and overcome suffering, so too do all sentient beings desire to seek happiness and wishes to overcome suffering. Similarly, just as in one's own case, one's essential nature of mind is pure, and one's suffering and particularly the afflictions are in principle removable, in the same manner, all sentient beings possess the nature which allows them to, at least in principle, to be able to remove the suffering and their causes. Similarly, just as oneself has the potential for the attainment of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 so too, equally, all sentient beings possess that equal potential of being able to attain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hood. So from all of these angles, if we reflect deeply, we will recognize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Then the question is, what is the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well-being of self and others? So the difference only really lies in number, because when we speak about the well-being of oneself, we're talking only about the well-being of a single individual. Whereas when we speak about the welfare and the well-being of others, we're talking about infinite numbers of sentient beings. So that although on the fundamental level there is the equality between self and others, the difference really lies in the number of self and others.
1: 되네. 주주네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대화 진이에바 되게 샌든 되려죠. 직전 동에 진이에바 되게 랑든 되려죠. 선생님 소원은 신기. 아니 직전 그 감기 차다 윤기 대리 지금 이동 표준소보 탐절로 샌든 되발레 연구요하래 샌진질 되네 연구요하래 아니 직전 그 감기 지기다 짬미시바 그게 지기 가서 우리 귀버 타다 다가는 신기 뱅이랑 다져보 시워 쳐져보로 통대봐 대춘절로 아니 라지번 짐비 다 가다 님이 차디요하래 근데 이번 인도산에 진진이 견도 연대인데 야오 시시하면서 상무시다. 너도는 아니 집어란 것 되지도 투바신이 되서 니기니 캐버 떠 소원은 신기. 다때 뭐 투배원 그 구성투기 연대한다. 나란주 커듭니부도 두 상무시다 뭐 있는다. 전에 두리아 매버 신도산에 니 강경한 거 주머스 나오나? 아니 나란주 장치만 집 진지기 시한왕을 당시에. 아니 진진 컬볼 대버리 라시브는 집에 진지다 다도 집에 덴진이 분들이 천진 난게 양천 떠오셔 대버 인도산에 그든 들르다 내 대버리 아또 뭐 투명 뭐 세당 잡아 뒤에디 라시브는 집으로 님이 쓰네 시엔시브는 집으로 탕돌라 시엔시브는 집으로 콤바 탐에도 빼베 대버리 나가는 신기 덩진리야 님이 쓰세 아니 덩진기 간다 아니 님보 담에도 왜 싫어올라 이 공부 소리도 잡았다 대왕기 이 어쩌면서 연대군대 뒤 중앙이 말해 어쩌면서 연대군대도 줄왕 지금 병인 줄심어놓고 아마 뒤 중앙이 대내대부 관에다 진진이기 견도 연대도 야오 싶어 삼리야 참으셔
0: So having recognized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and also having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lies in the number of beings involved, one develops a strong wish to relieve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ir suffering. And then here next,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what is stated in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ya Avatara, where Shantideva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all the problems and the adversities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f self-centeredness. And all the joys and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r effects of the thought cherishing others. So by